0: 오늘 공감사.
1: 어, 감사합니다.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든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외다.
1: 어, 어 다가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 게 모두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나와게 나 저 총전된 게 장난이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게임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네.
1: 어, 다 된데 신이나. 다디 내고야디. 아니 너 좁든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 다 정제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도 좁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발
0: 니즈시
1: 어 로니즈제다 다디 팀원은 다 중요한데 이제 지에메
0: 바다
1: 다딩레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종이네 저 담이 로가 종기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된 저다 안 메바디 다담이 요고기 도사에서로 된대지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자한테 되지 들을 교수하나 단단 중간에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에 봐 갸디 갸시 먹었던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 뒤들 로게 중지 부분 둘라 어 콩 페이지에 담이 자샤사도 시딜는 부디니 시지데 담바지 봐스다 콘디데 송이다 다 교라사 토번이 되지라 자샤사도 되지 제제 용도 교라레 강에도 뭐 가라가서 쳐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마부지 거 지에메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지지기 내가 지기 콘디데 송기다 다 단대는 미녀 죽지래매 주주지래매 뭐 그게니 고 포기 되람데 되게 개용해매 뭐 다 와든 제 인도미 콘기 나라든데 송다 다 니가르 가신 배경 같아 니큐레기 니경 제 토부도 된데 송기 그래 다 니경디 고 말에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니도 죽고 개번에 제제인데 종조네 가라 조 괜찮소 그래 와 된데 제제인데 다버도 종이 제제인데
0: 다 지난 니경 제 토 두에 럽디지 태섬서 된데 제스마 야마네 카도 그렇지 소소소 다지 이치 옆제제 카도 두슬네 잡으면 그래
1: 다대든데 이나 다 공미 드네 송디미 다 나랑가야미 춘주디스위니 보기 들음 지에네가 남상 거르다 소소소소미 디요고 디록냐니 주지도 나라디 냠냠마 송가라 간자레도다 한가네 남상 거라 어 렌게브제는 거래와디 온 니고지 도바스 제네 거드레 제제가라 제발
0: 제제 어 스탠드디 정강게 제수다 디게 자자 슝게 단조르베
1: 진짜 어, 다 조강 대응원이 샤샤스는 거라, 어, 당토마, 다 미세중기 개비 남자지 봐가라, 다디 어저기 남자한테 되시고, 당토마, 화디네 제니데네 정조를, 정조 전시하고지 봐가, 다 미세중이, 정조기 코가마스나, 나라 소보마 등지, 다니에 미 조강 제제와, 다디 뒤뒤 정내기, 나라, 망위 당제제 얘기, 예지대 등수 찾아야, 유로제주.
0: 아.
1: 오늘 니아지 유로제네 바양 고래기 대바베 남고기미 대모 된소도 간자 고기 듣고이더미 콘서 도제 제주라 디드.
0: 디 단다 망고다 디드 로제로메 자샤사 되기디 시주기디 망고디면도.
1: 또 망고디 마발라 디 포르동에 디 콘서이다니.
0: 대표랑. 어
1: 대표랑 제지 더 정내기. 어 더 그래미 드레스 제진 다바리에 다미니에 또 김선조가 이건 집에 그 돌에 내 망조래야 대바 시간된데 수요제 시간에는 주부도 된데 수요제 다미고 가라간삼 김이 직 배조도 못 송지 당시 오만가라 다 그것도 팬 팬바 주인다 다 야부 제제도 스타단데니래 다 겨루 자샤사 되기 내가 된데지래 졸업교 봐 세상 아주 딜라 인지미지 갑교 직 제하고스 제니기 왔다데기 어 죽고든 죽으나
0: 아
1: 와다 죽고든 죽제니기데 네기 네동 단다 시중기 자샤사 되기 마무디 네동 죽들라 코 마사 속에서로 다 마사 제다 마사 속에서
0: 다다다
1: 당토마기 고 속에서로 들러 지족 지제실
0: 아
1: 디네 제기 롱에 능주는 진이 등아 동아 동지 양 고래기 슈링 로링
0: 아 조선다야
1: 어 조선다야 와도 제미 시주야 부제 제미 디두 뜻그래 간이스 망부지 시조 제스다 와 드레스 좀
0: 드레스 세미스 다지 라브텐로 고디 진이 냠녀요 마
1: 와 와 도스
0: 니네 맞아요 강에 요로
1: 와 봐라
0: 다다리
1: 다다리 데미 chini mi ngaranga ne ba mi ta mi chobe khui la mi gi gyo gi mi buru de de ba ga mi ta di gi ko mi so so lab ra ro ya ko kim zen mi lo byong ko tom ji di ta ji mi ga ni de ko so sa ba ga ta so de yen jan ta mi ma sa mang bu ta jan de de ji mi yong ye me ma mi kim zen mo ne sha sha
0: ro pa la ko sa di na
1: ho tu je yong ye ji me ma ho di ko du di ta ko ta mi si chung ne gi mi mang mi lam sa lo ma sa zo ge ra chi chok ji ta de de ne di shin ba gi mi churin lo ri de ga ta ja ji mi Siju yaw jay jay, kanyi mungbu jik say tov chum.
0: Taa, taa, taa. Laa, asa, asa. Tanda di tuwa chungzu di tenpa kazi su chum?
1: Taa, di loo, tanda temchang sum sup dun, mi chang gyada ngob chuk su chum.
0: Jee, jee, jee. Taa, tanda di nga lego, dun lego saya di tuwa chungzu ki dirwa. Karso, taa lungbe ge, gyazu ngu ge tozay di
1: drang kanyi Zambuling kore tol, ta kwanzu mungbu chigi chato le seba, Zambuling kore tol, seba kya zui ngole, ta choze, seba toshio ki, zhongzu chigi yinzi tati ko.
0: Tuwa
1: zhongzu. Tuwa zhongzu di. Che zang ko, te ko mikse sabra chobo nga la, ta pomo yomzu di, dinde sigi nga la, ta kya zui ngone, choze toshio ki, tsami ki, tsui u chigi yinzi. Ho di ki di, nga dong kya mi tunju sikdi, chozaya di shik jen, di ngare di, dhruga mi ish tabdi. Tadi thakwaya gyumzi khamsi, mi mungbu chigi di nes. Ta mi nga dong kya mi tunju sikdi di ugu, ta mi chozaya toshio di bhajio da. Ta mungbu chigi yungi di ujo. Nga di chigi, gongji nga nga gandhe jiro na. Nga sopo ar ting yu na mido. Sa waa duk jia mungbu
0: chigi.
1: O gena yu go di. O
0: gena
1: yu go di. Ta yamze Don't do it, she keep on, I'm not the key, keep on mixing it, just me to say.

0: 그 소바 되다 가니 다 램이 없다. 다 셈바 거를 기블 멘자도스. 어 다 셈바 롱바 셈바 거를 다 전화 소리 때르마도디 원인이 배티기스. 특징이 그 초 통교여 봐. 긍지 통교. 자당 통교여 봐. 쉽죠. 다 약하다 되게 직직 가셔지도 되는 거. 다 니마 직줄에 두지 주르미네데 그 죽고 디 연종디 르마동 소로지 아니 니마 두인스 계속. 어 디데 되네도. 어도 초장으로 빠라. 계속 어두지. 시험한 콘서트 미디 시기다 담이 낭사 구이 발로 디지 이기 시기다 미 고래 직 초와 전주 세부제 미소 독부제다 고치 폐기하고 싶지 어디 뭐 부수 도시지 자다 초 덴바되고 담이 진내기 수율로 뭐든 뭐 간이들 램이 없다 이네 고 디지 이기 시다 고 질 딜럽도 생각하는데 그런 좀 면자고 기부 면자 산적 있습니다. 멍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도 매저 걸 재미도 좋고 뭐 생각이 있고 뭐들에 쓰는 뭐 되죠. 딜럽이지.
1: 그래서 제 안에 담당한 그런 거 안 내가 전에 한지 도와 동조기 마조라면 줘.
0: 어 이나 찾아. 어 저거는 내지 이민도 나도
1: 아
0: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1: 다
0: 능게 아마 콘도 미고 쇼레 용버스로
1: 싶어.
0: 다 쇼베린 장데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조간 침보 시미 되고게 매바. 인제 제장 고 쇼레 용버스로 제제 민등아 지요. 다디 콘조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시 진에서 소소 미 쇼레기 디기 담이 쭉롭지 봐야 미 조선동에 가서 코보 약보셔부터 시다. 제장 와디기 콘조 아직 좀 레슈다. 때 롤러 종조로 그래기 톱자스로디 롤러 티주양아 지양아
1: 아 네딩게자람베게디
0: 리즈베데
1: 아 로지레 티주양아 종조제
0: 종조제 지오
1: 아 선나스 때단 종조 로지게 용바
0: 와 바라
1: 때 좀 베데
0: 어 되는
1: 게 좀 선나스 레디 단데 레가 진이 라카즈레 오레
0: 레가 진이 누스이나 다 단다 레가 지게니로 보모 지유티니 어 고민이면 인간대야 또스 쉬우슈제 찾아 제방을 들렁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렉지 심바디는 타고 쇼백이 조절해진 이제 쇼레스로서다 니동갸게게 리제젠 더서서 연제지
1: 다다 코나서 섬레나로레지 가서다 된데 쇼심부 유티리
0: 어 다다 야부셔도 코치니고 쇼레 봐가 그거 배 미 또배 결제제 간간이
1: 좀
0: 조금에 소소미 난 가도 되는 젠다고 되고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바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랑 봐가 근데 이거 뒤 간바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공부해요 봐 간제를 다 소소미 레종에 야고 싶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잡샤다 년고 된수 찾던 거다 담이 주버 저리 진제지 제보 잡아 재산 콘소 등은 전에 발로 고사 토보지 추디야
1: 때때
0: 보면 방아 군거대 찾산 회사에게 아
1: 어
0: 회사에게 나가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리기 그래 지금 먼저 좋네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재산제 소개 재산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대 발로 집대가에 서로들도 직득 차차에 서로들은 차니기 뒷진샤는 포기되던 거 주지에 신아 전에서 고친 얘기 사타보제 추디답들
1: 시에
0: 뭐 어떤 데 시에서 고답대 없이 시켜 가서 내가 지게
1: 어라
2: 러틴 주민아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슝가 존재토니 퍼스위진르토니 로든스 등아 코와

0: 杨德信也不是王队级有个小玉里的局让你家帕萨帕月家人家弄送家最多跟有个我要猛烂的切特巴岁月了因为空格帕月家让用最用让你来小亚萨对家听见准把各定穿记得咱们杨子没去人力的马年空派动的刚理解送学特巴鞋的没地域忙为帕马用去特克家最用当老巨人力了军练特巴鞋子顶把扎布细菌也不是三个那么做丁地北京龙庭年轻里公看给龙庭家我等一句比学了学比了技能老个中期那个最终推把中期那院里的把王队家下压三对国家当局国学的隐蔽切记门推的新浪也不学
1: 反正王子来这样的这些那样子推把中期给他老金老们唐伯给这里送的话你别忙着他下三对经给唐伯了
2: 哇哇呢
1: 对印度洋就给他没给了给三对拿了来去给他说的但是所以给你用作你的是吧所以他查定的把被跟着是那么久对呀肯定的时间呢这是那三对拿了
2: 但你这也是其中的我认为的现实是呢他当他妈老大亲戚用的有干不死但光是先把这种所说没凶手别来个都是凶手来个亲忙着中介也把电脑没装起来录用也是没用啊没事他这些用的当他妈了他赶紧怎么说休息休息成了他妈用的啊这个拉不着钱没卡提拔起等于妈用记得把准备给张着点出去他没卡你看也是吧他给巧克力买不起的了是不是给他没得难对过他拉不着钱没去难对没得行的他那没那做过来没赶紧说出去的他一年我这个他们干不死的过来给过来送的是那么着过来给准备的干净的他们原装也不停的事情没过来没不光买那边吃饭过来难消化的他们他提了没拿着的去그러기 요거기 또 사야지 소마도 넘이 쇼미 괜히 있게 사야지 소리지 뭐 심박이게 용만다 와 근데 지금 그랬음디디 고르장 젠다 미 간세네 메세네 섬제네 뱃고르 그러기 제고에 등 샤다다 제젠다 주 주글은 네 미드도 고 롱베나나 조바제 대바 김정 저간 소로니 경치조제 대도 제다 민망 부지기다다디 약보셉지 바스 차상 그래야 미 삼로 근도 진진 디지기다다 라브체 무테네 아나가나 베트 슝셔벌 우주겸 도야미도 혼당 안은 심이 소용내면 소소 레가 가에 제에 도시기다 어디 자는다 딩레 진네 딩에기 삼로드 근에 주사다 얘기미 파마다 된줄로니 중교발 타니 파마다 된줄 딱 봤스바다 他没开吧，老百姓们团结，引起民气，凶手不接了，当面吧，可得没人来讲了当吧，他人来的叫要讲讲，搁那用呢，吃吃香吧，我白酒搁那当当吧，俺那干地那三个酒钱对对也买不了，我都讲他农民旁边家不叫来，没那钱的钱，对俺们没做了，俺们。给个真的脑洞怪事，得给买吧啊！我都接钱，没农民引起民气，都接，要不学校把钱，那我来错用。这没家乡才对的，但等我们家乡那个人，今年没转岗做，明年没啥干的，等作业没做作业了做的，他都没等到，他刚大陆那钱，你得做吧？俺们，年久没得业绩的这公司的这做钱吧？俺年
1: 来
2: 我从了做钱钱，钱上的没苦两个跟你钱钱多，他钱两个钱不没钱，所以没老百姓团结，你不干呢？雷叔也让当头听啊！我都接近，但他等到控制爸妈们不是给他做个动作嘞，但那个呢都别凶手不管，没准嘞，第一次见面都是，可出老用的面，难道每年的钱呢也不多些？我的我嘞，他先能过来干什么？
1: 是吧是吧？
2: 我嘞是吧？但他明嘞个先能来呢，他没说说个，接不来个准备收入多钱嘞？搞不差不多了，先麻烦顶这几个的，他没忙不几个，等他们嘞，我给他好也没用。没家乡啥都生产，顶我那数据钱没完没，钱没那个尿不出三百块钱，可是老了钱我这就买用钱没攒着钱，没这个钱的，没那开没的，那都没爸妈的这样，但是上农民都差不钱，
1: 农民
2: 都差不着有，而且真的，搞过去的条路都是姐姐，我嘞军工的姐军工，他军工，但是装的样子呢，通钱也不几乎，他口里没干啥呢。我真正的觉得家乡啥都是的，接受他们忙着来，没觉得的来收入单，没过啥的啥也要不接，纯粹几百年的等作业赔给他，所以说人也没去了，没只有我了点来个也不接受，那老的跟亲朋啊没过啥好的，家长俺两个我的那家乡的，也不是小穷了，
1: 那是的，
2: 好了，
1: 那是的，他那个就土啊，纯粹给他。 yeyungi yugor ge kare sore da chi
2: hola
1: lamdi ne re ro
2: hola
1: me me jejo ku zo zo kare jore
2: chi ne pomo yom zo je pomo yom zo kyang le lingden su mi yor lingden chi ni de chung chi o ta ten zo je ten zo ta guyung ga sha ba de ten zo kyang de ba ya mi lu ku de je ju ba ga la dar kyang wa ta ti ngo zar shi je je je ya mi mi chat tang kore gi de la ga bun ga bo je ta yo go de ma zo on de ma ta ga yong je jin 디건 유엽지 니네기 다니네 넘시 야그도로 꾸르컨리디 카투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민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니세이네 비 공단니세디 딱근 리퍼베가도디 바르게드 가버다다 쉽치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다 밤엄제 쇼베얀디 시니빙 트랜스얀 캬그룸지 호라 캬그룸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도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 이 고겹서.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내도다. 고 삼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디건 기교인 중 디건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서도 저 좋으나.
1: 따다리다.
2: 혼.
1: 왜지 따던데 공진한 순서. 남다 타 예수기 된데. 사제지 김백 손난 도스
2: 이거 어디 와 이거 그 된대서
1: 다들 다들 지 데스 비게다 로 접주 뉴스나로 저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로달은 저 아무 수 간지 지 통조나 용야기 된데 공부 이제 저
2: 어 봐라 단예도 주주 되발라 된데 지던 얘기 또 팔아서라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툴로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의 진들의 지던의 공부십지 봐라 단 예동 주드는데 와네 단 예주간데 제주대 니에가사 갈다미 주양기닌지레고 인해 자다 닌지레고 감망부 용제 제자난 방아라 다 단대원의 샤샤스는 니말로 요고도 무슨 자자만 보고 두고 매대네데 봐 용대무대 양고 직대 봐 총간의 적지수로 유저 가지고 어디 용버
1: 你那个呀，你那米越过去，中央是吧？个啦。中央是。这咱这去了三安作业的，他，平时呀，你工卡拉的，地接的呀。啊。越过来也不是多的了。大大的。对，你工卡拉平时地接的，工大大的，要不起。你得晓得些。我你来晓得些，我都接接。大大的。可你个，对了吧？原来。可原来些，可你就玩的，我都接接。大大的。那是，但逻辑难了，主要差许的就是那个了。但逻辑难，主要差许，对对对，真的，当不你别的玩意了。啊。
2: 다 디가 도들 초를 다 같이 하방하나 소원아 군결인데 다 군결인 담이 제종 군신 바이바라 디내방하나 담이 요거 주체 동해 말 디내야 여전히 군결인데 요거 쉽지 응발아 그 처음부터 초 다 같이 하신데 다 뭐디 다녀 쉽지 응경하나 담이 낭세 구이 멍부지를 디내 동해 매워 어디가 도디 저 사슈바나
1: 군결이
2: 호나
1: 다다리 다다리 디마제 단다 비게 링딘 딜레 양다가 줘야기 딜레 이기로
2: 호나 다 링딘 비기원이 차차스네다 곧 처음 다가 차니 제니든 디경의 로그 대전 좀
1: 봐.
2: 어디 대주도 돼 요건이 보치 대 드리지가. 뭐다 아주미 대바 자게 세마마다 녀지기 때 자게 담이 왕홍 뭐지 왕자도 권제 내린데
1: 봐.
2: 너무 주행해서 배바 대
1: 도시에서.
2: 와 봐라. 다와 배바 대 제제 님어 주행해서 된디 요거야 뭐다 고미 고르지니 대동 지방 대동 지역도 요건 뭐지 학원 주다. 재산 고용 것도 뺏고 가시한 캬바 다르기 기준에 저도 가시한 나대 봐 대도 가시한 주파에 봐 두기나. 어디지?
1: 다 다는 거지 투어 통지디는 지 차서디는 진행의 전문 잡는 거
2: 봐. 봐봐.
1: 니네는 지 강력 접종이죠. 다치나 또 소소는 봐 로지 차차서도 제로 와.
2: 봐봐.
1: 니인도 다치 그냥 룸바 돼야지. 근데 소리 같은 소리 그냥 선내는 권유입니다.
2: 오라 유라 다 니네 섬시다. 미진이 소소디 계속 차서야지.
1: 단
2: 니네 미 소소미디 양 차차서도 제제 미 전에도 좋아하고 그래기디기. 니네 소소한다. 내마음 배낭나다 미스 정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배게 가라가잔 단제 롱배기 다바래 미 롱배기 미니 볼미 다 레쇼 땅이 볼래가 제셔다 다 모티 그래야 미든서 냠자기 서로 들이 땅제 롱배 미니 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얻는데 시 삼로 슈치비요
1: 라슬라스
2: 토치 나스
1: 라슬라스 토치 아들은 그러한게 이제 전제 당연 넘버 터제나 수비 아 맞아 아니 저랑 그 소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면 시기
2: 어 올라서 터제 터제 됐어
3: 베히위 진주 동네 로 듄주 동네 호라 조승 코비 딘저 휴

제 그룹에 만족네 게 절람 달라 대바도 엄마 아모 통에 막 본초 바다 해다 렌조 막 본초 그룹 너지 렌조 막 본초 다부도 체다 고보텔라 자라 레레션도 고보다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로마 착게 착조조 로마 미키 던도도라 소닥도지 바다조리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리 만나 체티 던도도리 까나니게 사자도리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리 다음에는 스모 차바 먹어도리 스모 차바 먹어텔라 그때 맞죠 그때 중에 그때라 치다 먹어도리 두차가라 안쪽에 리차 타르만 나코 페리 텐두 버보 두만보 페리 너샤 모차 탐제디리 모섬 제니 텔라 메라 우두 치다 먹어도리 에따오리 우두 치다 먹어도자 텔라 딕탄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데카토 코토 테라 따데데 테라 신전 넘가데 따니데 게바 테라 따데데 게바 테라 따카테라 삼버고 체타 쮸디 우리 테라 코르카 데르 따데데 타케시 테라 따데 우리 짠나코 케타마 따데 유리 따테라 누와 고커 유리 테라 데나 타사당카 따데 니도리 고체 토데나 따데 우리 따테라 너르 차데 우리 타네네 두제 게르보 뽀뽀 테라 토네나 아슈 두제 게르보 에네 니도리 만도자 렌조 막봉제 세대 창도 렌조 막봉 홍결한데 무소 막봉 좀 온화홍 배장고로 빼마 세대 홍 선네 짠놈가라 세션 요바갑도 첼랍 도체 군밤제케 툭제 첼라 딱롱봉보 초통라 첼랍 준주 떠타 요장로 텔레케 첼랍 오자 첼라 오즈르나라 남살라 체켄 고네 서첼레 뉴마 샹다 코라렌조 코르현 요바가 예케칼 하조 탐제 베데 라마 예다 바보 초초 숨마 탐제 오솜 제미케 문고 통티 삼레 냠바 따베텐 제현 요바갑도 렌케 탐제 베데 제랍케 머크 로바 난다란데네 라마 초저 탐바타 로유 삼레 따베텐 제현 요바가 더 따롱 봄보 초동 삼발라 라마 초저 탐발라 초셔랍케 니케 준주 뇨와 테레 마토발라 르마뇨 아 야세제다 삼케 고나 따롱 봄보 초동 거체 고샤보 게체 고야 탐제 고고고 따베 제현 요바가 더 라마 인장 군부 효라 마리 nga 콜레 인주 미자 라마 인조 첸도 요리 따롱 봄보 초동 뇨마 티 예니 모 초저 라마 탐보케 샤야 디디다 곰곰 치네 라메케 돈라 타현 요바 제네라 나나 맹 존존라 치네 아호 르보챤라 라마라 찌지 칸치 사 따베텐 제현 요바 갑테나 테네 라마다 따롱봉보 초동님보 야 아호 메예 너베 르보치 다 아군 조도 아후시 호달라 브르마 고체 곰바 나차케 사소 탐피 겐데라 휴쇼 아 다 다른 데에 둘라 파현 요바 갑테나 나라니 포탑다 준주 투제첼라 탐켈란 조고 소 다른 도현 요바

0: 天水节三岁零年，芒草同心他热动。每次爷娘吃春年，咱就打过多别玩转。北疆龙城年节里空，康吉龙城节，人们都来一边来参。
1: 리몬드라 히비에 칸길린치 시낭 유바형

0: 龙我顿觉顿爱你把他龙我顿觉顿爱人中国共产党个杨大比四九五感觉三头了南沙老五大比碰着兄弟北京阿美利卡个妈妈呢第七大顿别错而若一月感谢感觉三头人龙大呢北京碰着大光片了半步先开的塞呢龙之大宁之呢第一家对人的大罗人的区新国开业引导引 龙我顿觉他人龙之家长样刚日他咋趟才应个没大理理他决定严重忙作家前藏到来月日了您之家把美日日感觉三天碰就当忙最电视心头人过一起第二日了新的那么错第二个你们都是必须为建筑当年龙我顿觉顿阿可以没事连起呢北京龙之家您之来空家电话您之下亚呢
1: 也就打查这边给一南回家学习罗早啊给电脑拉档北京龙城人之来空看给林七经工资学习罗早啊给江苏平租人电招月电脑一南按去电话林七家军团的龙城家松阳档人之家八美了电脑龙我等去电话的电脑多北兰就都干这档也及干这电视干这熊月面给南半年的年多中年级别别家的东西人
2: 다다다가 근데 망고직 토요일에 만주 쓰면 가보죠. 아니 다소래 배기할때 가능해야지도 야도 야채 두고로 봐. 양도 야채 줘야 돼. 개점 심지어 상고도.
1: 나서.
2: 좀더 어디 전부 시어버래. 다니한테 가서 내 빼내 만주 주고. 얘 등에 주송아. 만주 그렇다도 또 빼내 꾸락한데 대 그렇다 전 말도 만주 못하야 사채요 말다. 졸라시면도 양식을 사줘래. 나 재민도 사재민도. 근데 맞아 좀 그냥 간단하고 좀 배만 친자수. 가반이 요 말이. 때냐 기군 날에 죽고 저 유자 저 레즈 유주도 걔나 고스 사람인데 와 셰브 걔나 칼레주 칼레주 개침을 갈게도 걔나 미루 봐 그도 요 그도 뭐 그도 요 무슨 미겔도 셴을 사다 쏘면도 아 풍태 사다 뒤네 쏴 요 말사 뭐 진짜 또 못해 쳐진 진짜 아니 죽고 저주네 대줄 다 린단 체가를 와 뭐 진짜 다 단다 갈 수 그래 나도 미지게 또배 지나는 야 간수는 양타 줘래 미제도 최신 답대도 와 답대도 아니 두고 다니다 뒤집을 아니 미네토로 제면아 내망 안 줘줘야 지 다시 곱도 통경 안 줘서는 가시지 인자미 범람 받다 시름 받다 심줄로 맞다
1: 칠해봐
2: 또 워 칠해봐 협진의 도용 것도 야 고시라다 띵네 지금 남식 띵네 같이 좀 동물성 것도 아니 미네토네 진짜 죽게 된다 티어 아니 간에 모두 다가는 신경 두고 있는 거요 알레군고 우리 림바터자게 대두고 있으라는 거 와메 뭐 난자문에 대자자데 야로 두고 해서 모두 대자자데 거기 야 줘야 되는 거 년조 사배 랑가데야 그래서 로도 대신 주자 계속 그러자 뭐 나란 타고 들어가는 게 너무 뒤 가르서 그래 직력 난 대리도 있는데 나중에 다다 룽진기 레전드께 수도 임베이네 진쇼레샤
1: 맞아
2: 디디 라제 기미네 텐조 임베이네 아니 가르사 칼레 카부투 조요 고라제 안디 진쇼디 양 가르스네 삼르 체도 메소 양 삼르 진쇼 이디야마 디고 가르스 그래 제 뚝치에스디 야 라베야 두스파티 투텐 디레신 진쇼 걸 로고 그 같이 그러시 근데 진쇼디 루차스는 간도 소소스 레젠스 외에 양 진쇼디 키첸네 아니 가르스나 용지마 동네 시사지 와르바다 대제 그도 안다 아무리 딘데 킨루디 안 자게게는 토반스 딱 나랑 조체비는 꾸블루지 누가 변제예스기리 진쇼예스기리 누가 대표게 변제다 진쇼스체니 아니 잠르콜루 야메지 대뇨다 요르다 내가 그도 체크하고 우리 딱 그도 가르자미 간가투스 야게님도 다든도 다 주고야 요 말때 간다면 다뇨다 싶으시 다디네 니돈수 시티바리디네 니임비네 진단기 튼징티도 이제 튼징티도 다디 조어딘데도 당부구딩 나도 데일리도 이면 간가 라비아 지진 뭐야 선주 꽤내다 이기고 지내다 간가 가르스네 라비아 지진 휴거를 지내는 바지 롱에 로마디 스콘도 알레 양자지 가르스네 소주지 갸고 말베 아니 디 양자초 가르스네 얘기를 주지 녜메바 롱레클 녜메바 휴거디 킨도 년정 봤으니까 조정 봤으니까 체크하고 집을 놓아두고 원래 야구지 마대는 되게 생고래 신나죠. 다 구두위 인베이나 롤레이 시다 미도 롤레 정에 되더니 있다 중리에 간다 대바 가르스 그룹에 대바를 많이 불러 좀 어디 난도 형이 인베는 쇼고 그래 그래서 사슴이 그치 교라 단지 돈 숨다 시익 대바 주고 대바리 뒤 아니 미래를 이제 롤레레레레레 아니 대 가르스나 비위게나 비위게 이게나 이 인베이나 아니 송에 소대 이교로지 있는 쇼다 진에 이네다 야나 오나지 아니 좀지 새벽이 선주군에 그 샤바디게 인베야 좀지 루지 진에다 아니 안 가르스 디게야 이거 거래는 남세 남세 소요 안티네 바로 남세 집 근신 아니 다 때부터 진력이 가르스나 조고랑 란족 다 가르스 그래 이제 돈이 주어지는 아니네 인베나 가르스 민쿠랭 은에 사셔나 담이 몸에 된들 연대 요 말이 쉬고요 말 봐라 다 지금 미쿠라 인베네 직 가르스 개나네 가르스 시윤체만 그지 가르스 난진치야. 나란족이 서비장윤의 소존체력이 아니 럽다치미 카르스나 정바다다다 게나 쉬면은 시리다 미고라 미노고라 지지니두 아니 땡에 미디도 임베네 되게 게나 숨나 변한 아주 괜찮다 라인 진행 선조경이야 이교징이야 첩디징이야 이런 게나 차례 간가 미치긴나 다 디네 죽을래 임베네 아
0: 지레
2: 카데 카데 숨나 지 Kiranti lungereta, kiranti sungereta, kiranti gyungereta, kiranti sakyobareta, kiranti karere laso batindegi jiki yungutuwa. Tati yi chene, yanko chi yungi pige tolo chene, mi rangyo ki chanlo lo chene, dikzi gyoyong. Ko jugulo tide chesuga, ko iwa lo jiko muse, yan tata ya, tirin sangta, gangi egi jiki lungri ineta, nindri ineta, yana ona jiki tirin sangki tato kikriba, trawe togo soya tingso, tata da mune yabutuwa. Pigeon, 이사바스네다야는 어느 쉔기든도 그 무게디도 라바다마서도 다른 안도 라바 콕 제자도 근데 나 공도 그 무게 대도 공도 써야 돼 그 카르스나 계시다 제나기 카르스나 제신 좀 해야 돼 근데 돌아 카르스나 비게 학과도 다른 나라도 너무 차시하는 게 나를 봐 나라도 닌디기 특전 좀 어디 또 있는 미간가 여러 좀 전치 주고 직직 그런 그도 그런 사람도 걔 거기 되네 이것도 그런 두 스파도 자주 지하다 되게로 다다다 변한 액티 리에서나 얘도 얘 루샤 되게 지내 지용 진지 그래 그 걸로 안 뒤네 파도 파도 접동 돼야 되네 아니 그 속으로도 두세 뒤네게 뜻되고
0: 두세
2: 뒤인 뒤인 배네 뒤 배디 다다 락제 토네 직득인 애들 가르스는 그런 취재 토네 가르스는 비게심 니버 가르스는 락제 토네 다 숨버 나란 쪽 가르스나 다다 이젠 소야기다 중대 강신에다 야나 오나디 제바 가르스는 네 교수 강신에다 라소 같은 쪽에 다 가르스나 심시 조 다가 담칭이요 말이야 제바
0: 대신 라소 대다 녀마이 나가 쪽에지 비중 니치레 코네가 쪽 힌조린데 세제 여르발라 힌조린데 갈렌체테는 내가 초 춘주가데 가리지 통여르스나 카테데 메냐 조바트네 인세 데데인데 잠바 응어서 다데디 잠바
2: 가조 힌조린데 강조겐레
0: 오다 조 조레 다냐치아제데 베 내가 조 신카 뭐야 여르발라 던데제데 잠 다다다 데데 잠바 응어서 존나 데제 아니 신카 먹어 여르바 나는 신카 가세요나
2: 조다
0: 야다 오 데졸 장자 대지진 이네 다다다 도주다 대외장 제대 던데 다다 니체 밤이질 다용데 잠바 다다 산주 나로랑 저 다용데 잠바 매냐 조업데 다 딜랑 저 그지 벽에 소유근 저로 난지 그지 침마만도 뭐서랑 늘어 대게 다지 텐데존데 지 세차데 잠바 뭐서다 돌아서 그래 도주다 되네 그 젠바가 저 추지던데 그 나도지 냠네 님이 지라 신가 몸만보 모찬로 드네근 저도 통했는데 샌데는군에 아따 간주산도 되랑은네 저도 러신가 아상아 저 샌나로 드네지 코용데 게나마니로 타텐라가 파믹 존데 드네게 되게 자쇼케 되게 다 신조 리소스레 드네가로 펀조가 수수뇨안다 드난다다 that nyemake lense tenzota tensan kalense yang nyemake ngan zu dat tenzota tensan tenzo ji nyende te parola ji sanlon da ji khonyo ayona
2: tende resa sa jamango chimro ba nyema che shuwa tan so chik to ba chimro ba yan
0: yugo zon da ji
2: ta yugo sen na ja lega shanda se chik go go do mo ne sa zo ma de che do ta pe ja shebre jun do shebre man zu pe ge ge le zen ti ge zen ti ga du du zang 급티도 그 배는 총조 와 랑가 학벌도 미소수 삼륜 님규르 저와 님아도 정도다 단단이나 배디 가수라 배디 지 밀어야지 전화 저브르지 전화 퇴탁주 안에지 가수라지 강벌 텐조 빼면서 님아 총세 자배 주 강벌에서 주잔 제대 단대 강벌 텐천 단대 야가도 와 진짜 참 그래 안에 락벌도 디가네야 지가 란조지
0: 백이
2: 외미

0: 송셰 비 규마 저르티 떼 송셰 디테도 디가 단데 삼시 코고도 네 단데로 전제 좀 쓰고요 대체는 미만의 샘데 쉬어야지 샘데 그 삼로 펜버드베알 삼로 띵년을 샤 어 아니 간주 배역에 단다 균도 르바 등문에 잔데 주마 배티 디체 삼이야 보다 어 단제 대야 심주제 아니 년조 사배 조단 간데도 단예마 동자지는 간주 간주 군에서 감 숨주래 감 숨주셔야 그래 감 숨주셔야 내 돈다 가지 세업 차기 얼마 다시 그때 어 지 윤조 제버지만 도 좀 다 단데 년조 사배 깨지도 가서 계속 둥둥 지나 돈다 세업 싫지 또 이런 것도 와 대샤 먼저 뒤 가바나 쓰다 이제 둥도 와 문에 둥도 가는 거죠 롭전 치고 앉았다 괜찮 붙이 끼고 해야 돼 개진물이 진내 땅땅 시중 예급 밀 갱키고 요래 이러면 아주 돼 매 조금의 거선 침부시 단지야 딘데가 초바지 수에 대두 딜레가 쳐보러 봐 딜레가 쳐도 난 가르치고도 망조 뒤를 샤체 네 빠르지고 내 망조 굴리기야 통신 붙이 네 당자글 레전 수에 망조 그 고야유 붙이 이러면 고야유 뱉어낸 걸 안 줘 봐 산태진 사주 봐 제 좋아하고 다 좀 좀 받다 좀 좀 무슨 것 좀 어디 잠이하고 담비나 예선 단다 진내 괜찮지 니네 고급이 쓴 것도 고급이 쓴 좀나 아니 벌어지게 봐 이거 쓴 것도 다 네가 안에 야 수준 거 다 가시 제대 단 이게 윤회리 매네리 다 간다 안 내가 사실 하름 자다다 대안이 생길 아 망조 다네 친구로 근데 살이 그다음 개야고 싶게 그다음 뒤 비게야 핑기라 근데 그 펜스인데 죽쳐서 죽나 야고 맨로스 것도
1: 아 지금 친중 지금 린린린 내도 몇개 차도 더 배려를 놓으세 신나다 뒤 내도 수그룹에 다 가서 수그룹에 지금 섬시 지시 침부치를 말
2: 나서
1: 뒤인도 임비네 지금 다다 갤라게 숨소 간소 미만 가죠 이번에 덤블링을 가죠. 그래봐. 뒤에 메인은 아주 계속 주주는 해나나 미만을 샴디슈고요. 덤블링을 샴디슈. 도로 뒤에 아니 카르레스나 진중이 메인은 아주 흥진인지 차도도 법에 그게 연계선에다 연계지 그런 거에서는 안 됐으면 없음 사실도. 난조 변종이 아니 선주 연주기 내가 지금 지금에는 샤샤베이나 中国共产党给杨大伯物质完了马上做给落地的盲病拿了你看着是那特别给你看着是那准备的给顶把顶都不给团顶把顶都不给团长不长下给团顶这一级给看着是那盲做的也是艰难了呀看着是那看过地的看对地的是吧看看着是那 디린상기 연주사비 탑라인에 다 연어나 카르스나 이니 디 수준기 연주기 탑라서 규제 송대제 다양 카르스나 진리 고고른 마대비체니 카르스나 난데에 다 가르바 다 이니 탑람다 나베 돈이 베이네 다 조단 거야 다장 계신 분이 생기도 뭐시 직 카르스나 나라도기 인지다 인지기 수준 디 모투 카르스나 디 야구진일 디 야구지 줍디기래 줍은 멋이 토할라 년주 사백이 탑란디 난주 관계에 가르스나 겐슘 다르송기 가르스나 니 관계에 가르스나 롭조 야구지 디다 야구지 도로 뒤니 세베 이내니 나란쪽이 다다 디시승해줘요 막 예지기 디세오다 덤블링가 페일의 중의 균도 좀 군대 단계 양답에 구두르 페일의 중의 균도 사바디 덤바딘도 토하네 못되지 집피게리 니버디 배우기리네 但是你也是对的呢对面那座主要是吧天主所能够看的是呢你他们那座主要的东部领领我就去过呀这个应该是新中国这个差不多好多宝贝给连接起面多少东西连接起新中国给密切面多少东西是吧今天是什么来说

0: 北京龙城人吃来空家，电话人吃下雅娜，依旧打叉车平给一农客家，学习了早啊给电大拉档。北京龙城人吃来空，看给人吃经过子，学习了早啊跟江苏平族人的样多。龙城家松阳档，人吃家八米拉地呢，北京为金州档的龙武队就对岸的呢，北兰就都干这档，也就干这，地些干这熊玉米果儿，内蒙西给月饼。
1: 姐姐们推的连起三本，该是些。俺们苏军上不开就，的结果多。就是。俺就，就做刚刚就给我新年开这个送过去。本来这时候，俺们那个是拍地呢，把开呗，形式的是，我准备新种子的是。 년차 개배 파사를 쓰고다.
2: 오늘
1: 인도 가서는 안쪽 가서 년만 들다 년만 안쪽 때 견도 달라 쇼쇼를 등단하는 거야. 둘이야 장자 로자봤다. 년지 로자봐. 제 고셔서 잡자. 계속 돈다 집 돈다 세고도. 시세도 파 줄도 간다 고도 고주매 줄마였어. 전에 창발이 고도 안쪽 안 그도 싫어지 그래. 다 가나주 레전 소르 봐. 뭐 좀 버시나. 땜주 셰심 거르다. 중 셰심 거르. 중데 가래. 가나주 해서 떼버 줘베. 디 루주 리네 마심 거르. 먼저 데 마셔자. 좀 듣고 찍게 지. 저저저 지. 안 코간에 가서 한도 공부 찍 주고에 당 나공 녀매게 진짜 세비라 줘는 거야. 내 뺏어. 디니링 아주 깨지치니 간다시오레스 현주다 해사야 또 생글람사지오레스 또 생글람사지 좀데 간다시 데네니마 또 생글스톰레스 데타사지 양오르바 저도 데야니마 미기야무 나무 야무 데스레 메도 찌세야무 뭐 미기야무 오 도세네 깨지뚜마 땅한테 대슈닐람사지오에 망부제대 하고 말다. 순날람 가래. 깹 뒤두기 순초배. 배기 순초부 땅아란 줄. 로르 제주 예연도 말래. 순대게 당황하지 순 당황 배수. 랑가래. 순날람 제브리. 재산 대강을 건조시그래. 레전스니드 게만 아주 대두잔 대세를 야가 레전스를 배가 레전스. 녀는 야 깨지만 시작으로스. 하고 그것을 그렇죠. 하고 그랬어. 어, 난 참들로는 참도 사대 가르도, 춘이들 가르도, 뭐 띵어 마신 거였어. 린네들 럽지 마시나, 저 뜬다고 다들 뜯대서, 난좀나 유람 간댔어도, 단다 년초 사배로 와. 네가 년초 사배 강이야, 쉰디 가지기, 빼면 쓰면 야구 소용도, 혼자 다 깼지. 근데 가도 말아줘, 네가 나를 와. 네 사는 다음에는 나 로추고 되긴 된 거야, 깨지 뭐. 빼는 건 좀 년진이나. 빠르 유배 있나 빠르게 든소 직조 과야 믹스에 락제 던져 디체는 진짜 검시하고 잡이나 아니 단데 공우지랑 게 덤베 랭게 침시 동안 어디 정신이 두고 빼차서 좀 제제토 그 중고 사지 빠티 중고선 빠르게 침시 덤으로 와 디 간에서 덤으래 디 좀 집에 쪼부터 그냥 오신 거예요 건조 가르치는 것도 스마트 나 콘셉트 봤지 신경 간다 봤지 미스 미세는 뭐 깨시 가르세고요 직직으로 가르세고도 직선 제제 도스 제제 제제도 그 중국 사이 빠트 중국 아니 세르기 링네 쇼디 점링 게라 잡을 돈으로 응안 줬대요 사도 세리 그래 사도 세리 간다도 거야 링네 염조도 깨좀 망치 돌 도돈 세비나 제 도와야 제요 미나다 저 망치 깨좀 망치 어 먼저 레전드네 소드디 금지 잡이나 아니 야우차도 되면은 선이 로아직 교아서 전 원다직 투제르기 안세시 봐서 따르지 로아 가르쳐 가르쳐 올까 대견라 좀시라 순순 로가고 괜찮스 분줄라기 나르기 디 단디에디 윤도지라르 봐 아니 안 줬어 세미 세미리미 대통 안 난다 저는 테더 라소베 다 도도 세비나 년진이네 롱진이네 레전 소년기 문화시험나 태망자다야 태바망자사야 왔다 뒤 개정부 현직
0: 디지
1: 레샤 당에도 chidelo terwa.
0: Lasogi, tujichi.

0: ཁོ་ནས་དེ་རྒྱལ་ལེགས་ཅེས་དེ་ཚན་པ་ཁོ་ཡོང་ཅེས་ཨན་ཅུ་ལེ་ཡ་ཁོ་ནང་གུ་གི་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ཅེས་ 其探究的那个南北年龄啊，做个几杜热设备农村个，他几原先出来云南这地方的杜热设备，别去配件了，热瓦当面对跟着那样那几通都去送南京啊，就突然个冷起的，就做经营了。
1: 这金钟可能是那别去配件的是吧？这因为那可能是那米大大把都中国工程单个样东北物质化了，别去下下刚刚来也做结巴的，配件清不从金钟呀，可能是那你。Tile karsana pige chewata, tile pige gyoba, tile pige karsana tindriki bideta tenpa yongyaka karsana mindi shujuta. Ani chinchungu imbe nana ranzo shengi iki nungri nindriki chachaki tindriya chewa dungi namla imbe ina shukuya shenta akan me riba ta jik tata ranzo karsana chiki chale di aku dugu yoba ina ani chala di iki karsana 시자 다 된 것도 어렵죠 제가 안산산 뒤에 소소한 얘기 두 개의 얘기 네 개의 가르스나 두시 뒤 인도 인민의 사조 가서 개의 가르스나 네 주 동배치고요 뒤 인도 사자 강자 강의 가르스나 사티다 뒤 제가 가르스나 아니 루주진이다 제가 망수 라소발의 중국 망자 난체네 뒤도 비기 가르스나 벽이 피게다 제가 남았어봐 네 지라시아보다 특히 벽이 가르스나 뒤에 나란 좀 나는 유배기 수준이네 된소리 안 가르스 체지도 되게 쉬어 되게 쉬어 가르스 자시바 능식이 가르스 또 좀 안 쉬어야 돼 근데 이게 좋아지
0: 나서 되지치 개된다라네 제소나로
2: 다른 게 이제 좀 졸라 문제 형식이라 순수 나 진짜 랍제 메경알레 다신 게 봐 제독된베 변디니 뒤때 신점 망남 디지된 바 아니 현재 자샤토리야 아니 즉 가수라수 나를 앞에 준비해도 비야 어딘데 다지 문제를 지유 아니 나 나인데 농진 다딘데 즉 단돌려도 나를 지유 나 지유 농진 년진기 벽이 깨다 얘기 벽이 린네 아니 즉 중화 미리게 제 푸드 좀 린네 지 인베찬이 송경도 달비던 늪배면서 처음 토요일 요래는 네 진제 년조 살배 라미야 텔레라배 중에 덥제 벽을 때린 둔지 피게 이봐 와 이제 이게 창문으로 누구지 중간을 납통하게 문제시야 인스
0: 나서 개나만 얘기하면 제 배장부지 성난성 터지지
3: 北西为金州东年落顿居顿和了周生苦逼丁之学

나 저거 난주인 아마라 자라 야크퍼크 이루이 힝가 다 저가티 요미나 저 로로스소가다 한군 힝힝가 로로스소가다 고지군 힝힝가 질린자 르몬다 저 자자딘딘이와나 다 효과제라 지티 엄마 야무리다부 히그발리 저거 레카 야무리티 저 엄마 르몬다 야무지드크 졸린다 어 덩아 디기 초마 라드와나 히 로히만가 님반자이나 호존가 덩아 해줘 니시 익신가 지 편의 덴토가 덩아나 다 레카 그 준런도 딱 치동 배바시지더지 담스 Jungji kema ma ri. Jungji kema la donga yi na rintang chingpo yu ma ri. Nyoyo de yaji yungju la goma yi zi na nipa dunbi ka goma hi tong di yin xin. Nyoyo de ka rong rong su su la gurja hi hi ba li. Chinda ka ki lin zang to yi chi do le gan zho ba de ma ri. Be cha zha na cho ge u kongpa an de to bo zhang mo zhe de ka. Cho ge do mo bo ma yi. 这真不这么贼的歌那大不跟还觉得呢牛月了国家我妈团是的人这一对我给个活尊个端啊下脚你是一个性格准这给妈了端啊心啊的凭这钱不有些猛个孙曼这一呢牛月容容松松你真的我真个性格本来求个陆地恩的农了没准一万的得被 자이 안지 인지 초마 야지 침부 흉드가 난데시나 뉴요데가 로로소소라 다게 예바 로란예야나 다 로로소소고 존재라 맞아 히토지 뉴요데라 츠나 존재 토픽을 천안도 보상가 문투도 매저시지라 고차 태원나 존재 야모마지 턴시 덴제인드 다 뉴욕가 부조인리가 주르노라 뉴욕다가 갈리제도디라 파마요다가 몬스 덩아이킹가 제반자이나 핀지라 덩아이제 니히기킹가 가시 뉴욕다가 마히메라 론다시나 덩아이제가 존니다 단다다가 슝리가 핀지토 약킹가 베차자나 저거 즈무지사 랑콜더 던저라 제지티 Dido, da donjo jamu ga de ge zilinja. Dida bu ga da nyoyo de la da rorong su su ga ma yimi la rorong siba inna ja da le ga da yamu ma zilin un du da de ge penji de la do nga yi ji na da nyoyo la yuma ngukur de yi chis je zang xin ga. Nga ban zha yina, nga ba yu li ge do nga yi xin ga. Tanga ge chou ting James Malimi chou lansa ama zala zai xiong chou nga ge du cui lan zhong xiong si ti Dende xie xie na de nyo yo ge yu ma qin da yo gongbo lian zha do Le ga ru yi ru zi lian zha yun du de nyo yo ge lian me ye lian zha do ru me ye lian dende yi si ma ri De ngu ge ge yin zhi ming ni dan ku ge le ga ya mu ma zi lian na huan ba yu li wan na De nga yi ji na de yu ma le ga nga nan zha me zi mi la ru rang yi nan zha de ku ge sen no la de xin ya mu ma zi yuong xin ga 다 주방자이나 친다요가 정통거다 라샤지리가다 뜨응하다 늘로히문가 배차자나 저그지토가 시인다 쇼그칸이 폰상 상통자리드가 시나 저그지토가 시인다 나자무가티 지리 야지 누구기가 뉴욕들라 뜨응하여 주어나 뉴욕들 롱롱소소 건조토가 샤와다 촤 레보마 제 용질리 무치아요가 뜨응하가 촤 lupu yungja ta kema ma ri. Tanji yindu ngugi pama yu da ga do nga tundi china yu rungnang ga da daxia jiri ga do nga da nang lo hi ma ga. Dunba zha yina gichang zita ga do nga yi ga xing ga. Ga ga la china yu da ga shang zi nga gichang zi ba ni cho ga da nyu yu da la ga wa do nyu yu da ga zhutu ga li ga la zin jo xie ba ngon to zi la ta gichang zi bi to ni nyu yu ga ngon hi na 的呢，纽约的啦，小个七月头吧多，就把集中些。这班长呢，要么这么多，我妈要么个，哦，这里第一个当阿的人，我给传弄了，弄死东个性格。要么这么多，我妈要么个得大不个的，得第一个当阿的一个，根本不嘛在啦，我给没吃个，人都没被过你纽约的啦，那边个来了解些的个。 Dada baka do nga ka nyo yo da ka nguyo nipa la nang me do
yasi sing

친하나 마요다 나 고기 초앙은노 고기 묘요들라 떵아 이두 양답이고니 묘요들라 떵아 이지더 힌도 같이 무제진드가 근데 인디 아 당아 근둘라 시토가 묘요들라 떵아 이로 이동가 다시 지다 초안노라 비슈 모세이로시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촐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그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아니 카티야 아니 렌디르 카세그레 저용 비카살아야 아니 카짱바 저그레 딘딜 데니노 만다비 치바르 만두 진세 때라 딘 사지 선지구나 아니 카짱바티 데니고 땡규 여사리 냐비 다 도바도 드니 시에그레 다 레디 다 왠자 땡오마라 다 데니나 치바 첨부 요레스 진세 간데데세나 사지 짱바 그 카 이나나 아니 nga yina yanda cha yina yanda cha yina yanda nya yina yanda kanda ji saji changba ga kha la so ba de so la ani ko jinju de hyu yo ma ri ge changba cha de jinju ma hyu ba yin za ye ge changba yin de le ani de so ko ta sama saji ja kha dang che na ge nya da ani thu ya ge cha la so ba de so ju de ju ngo de za ni ne ni ten ge ma re s de ni ten ma ta ba yin za ani saji changba de so de ani mi ma re s wana min yin khen chi yana min de jirbi ka ka dang tani nga dang cha dang nya la su ba tende ki yige teso te ane teso ke yana ane teni ngo te ma maridam se na teso ke teni ngo te nge res wenja teso yige changba ari se na ita yige changba mahi bari pa tang na yizu ku toni di ba yina yige changba ki zonra ba ji yor te teni ngo ma le min de jirbi ka ka la su ba teso yige changba mahi bari se jinsi chere jina teso la ane jinju ha shu ba se 아근 타텐디 휴여스 예나양 위자다 실릉안조 께삽지 라소바지 까살레 이게데 파 소르양 위치들로 다 아니 이주 응이라 아니 안 타데처리 뒤니 딱 구치 증북지야나 빵세니 아니 양자라와다 아 드니 고도 라소바 제르데비게 덴제크 아 드니 미기데 소라 가데 지주아 토파 이나 이주라 응이스 마디니 코 이제 양 위셔 코 뒤가파 께사지 까살 와 덴제지 뒤가파 인자 아니 다다다 공디 개발하는 게지 아니 이게 장바리지 어고 안타데 뒤바인자 아니 대다 파다운데 이게 장바가 존다고 차디여로 고 안타데 니스 마리비티스 아니 대다 아니 사제군으로 이게 장바티스 니데 아니 제발 메디비 존다고 된지 산노다니 아니 공디 개비게 똑바디 흉기여레스 딘들다 도도도 이게 야바이나 사제 장바군으로 다 된된비 이게 요 마레스 대소 초마데 저 이게 장바레스 대리 아니 니바데 강레스 대리다 민기 쥐어 강레스 대리 민기 쥐 다 민기 쥐어 강레스 대리 안소 가장 민기 쥐티 비가슬라 스키어리 조치야테 안소 네 마고 천자는 노래 제대로 들이 공부게 이게 뉴버 쩌반 민을 잡던 잡반 길을 세야다 아니 로비 테메 삼보자 랑거 단주 자와가 노래 이게 코니 민용대 민기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때마시 있어 봐 나게 너나 아니 이게 짱바테는 마보지 아니 야 촛바라 땡니 아니 땡중고 땡비 그 민드 저기요리 근데 이 바이에서 민그 쳇 가리 세딜 아니 이게레스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그 쫑이야 야나 민그 그런 미드버시비 그 여다 기샤다 버치비 이게 짱가 됐을 거고 봐 데미 됐을 민그 쳇 가리 세딜 아니 아 이게레스 그럼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진이 주 쫑이 집이 깨지 당 이게 짱가 됐을 거고 봐 어떤 내지 차려레스 스마트 처리 세딜 다 민그 고된도 마히는 가서라 이게 닌드니 된주 못다 된비 그 잡든지라 아니 가서 민서비어와 근데 얘들다 민그 대주 모든 희비까지 어느 모든 당다보다 가능한 지리에서야 돼. 다 민그 대주 모든 세야 돼. 민그 코 실리 아 코 샤조데 대주 모든 게 받. 다 빼나 머히 주비가 잡디가 아니 머스야 그더니 민데 따사 그 다기고 마히 대고위 그 생제 오 대처리세 돼. 아니 머히 주비 잡디가 딱 땡겨. 머히 주비 잡디 튀바잔지 아니 튕겐지 아 똑바글라 야나 로일라 아니 마히 대고 이게 생기는 거 찾다 그 대비에 빼서는 카퍼스야 닌천스야 로리스야 대당 대히 주비가 잡대가 아니 밑에서 답이가 다이가 되니 그 잘라대서 어 카퍼이나 롱천 닌천이나 대답을 잘라대서 소마대 아니 치리세들 어 대답을 민가 잡대라 되니 아 아니 로이들 그런 찾다 그 어 되는 닌저체다 그 제세들 되니 치리세들 미세야 되고 그 다이지 니보트 중오 셔짬바대 아니 곧 앵그레스 배지는 머세비티스로 머뜨겠다 시당가 마히 땡고이고 생지 쇼짬바지 더지 모든 가서 앵그레 마도노야 머때 포인가 모인 아 머때 머 연대진가 야나 가야미히 겐지 물론보인 야나 자리인가 베리인 라소바 아니 머때 그 시라가 쳇버때 고 땡겨 말레스 쳇버케타데 고 땡거 말 되니 고 모셔짬바데 땡겨레스 땡이들다 돌나 아니 고 땡지 모든세디로 미때 그 니퍼트 아, 근데 다이 강야 루마지. 미데 따사가 다이 니보 강야 루마지. 아니 뭐데? 아니 이게 도마 좀 뉘비고 쪽바. 아, 되게 처리세. 아니 곧 땡기 바레스. 땡인들 처리세들. 아, 땡주 뭐데 뭐데? 아니 민트 드 마드지 체지 쪼는 거 쪼데. 대윈 디슬로 코로 배창이나 사추 메누 라서 바데다 대주비 그 자티그 아니 타사 그 다기지 니보티 좀 오셔 잠바데 거기 또 맞았나 아니 고소 미 말해 네 터소나 대답 그 자티소 대체리세 아니 아 취 대단 되겠더니 그 민디 잡아 어떤 일이 차려레스 어 대윈 디슬로 어 그 미민 그 책임이라고 조디데 아 대니 뭐 때문에 어디 차대 받는 지리 다 대체리세 딜로 아 가상 그 아 아니 아 취직 때문에 난데 단 제비크 좋아티스 주권 사신 도디지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치 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다 드링 아로스 히야트 치르세디 아니 스마 아 드니 민기 신이세 아들. 다 오늘 민 따바텔라 고 귀바지요 그러와. 오늘 민고 고 신이데 간데지리. 고 신이세는 야나 고 니바나 버 간데지리. 바이나. 다 늘라. 아 나조 랑거키 비근도 그나나. 아니 민데 따바르 만제나 지텐 탐지 몸바르 저. 데위 몸바 세위 셔 네비 민데 따바르 제세니. 오다 내리숨. 너그 텐체리세 딜로 지텐 토고 나조 희자 간다 간이나 취 간다 간이나 다 됐어라 파치 와지라 아니 안 소치를 세디로 아 미래를 다 그래스 가데 니보 대단테 야나 취 대나 대라 고 로라 소소고 통마에 방에 미데 마다 빠 이나 아니 지된 타지된 뭐 반제로 그래스 단 지된 타지 뭐 반제로 그래스 세디로 아니 취 대서 소소 소소라 그로 미 통마에 바래 마다 빠 이나 아니 가로도 닌저 셰까와 닌저 셰발라 니보 대다테 취 대다테 닌저 발라 아 아니 고 요라마 보중 그래 대자는 맞아 아니 펜스 뭐다 뭐 펜스 빠루라 깨차 희니 아 고다 쩨용 비가슬라 아 아니 맞아 죄자가 난데 몸부 강 대체나 죄 희지 그 니보 강다 강이나 대소 초마라 라라소소 토모 많이 봐 니지 마다 봐이나 아니 대다 대다 뭐 니보 대소 뭐 파슬라 다 쩨용 비가슬라 아니 베스칼 아 아니 다도 리보 주 그런 팀 못 봐가 강아 몸부 좀 좀 그래요 와 근데 대라 때니 아니 에 지된 다지 뭐 반지르스 아 되니 가서 그러고 다 니보 간다 간이나 파츠 아니 현다고도 시험들 파츠는 천조 파츠는 존조 파츠는 노조 파츠는 충조 대라 때니 아니 나 소치자 그러고 다 다테서 소마들 리빠치 체면도 받겠는데 그다 강아 마문이 그래스 대미 모바 세우신 김이 뭐 나바른 자였으나 다 진짜 대위 셔나 다 대답을 그 아니 치타지 파츠 아 되니 천조 와다 아 대소 인자 말라 그럼 몬로 이거 모바 대소 파 세위 셔들라 아 아니 이제 다 다저 캠보 대소 그 야 아니 아 니보테 소라다 취테 소라 아니 라나 소소게다 토모 마이 바그 아 아니 미타바레세야 나 달라티 바이나 아니 나조 민세야테 다 미텔라 테니 다이 니보테 소 파소 문조라 아니 리퍼치 코르 닌잔 타바 니바요 바레 아니 예야 파스 니보테 소 파스 디기지로 고다 쩨욤베 가서 민라 테니 아니 니보테 단테 아 예 파로 바라다 다 리퍼치 쳇티베 코르 민라 테니 리키 시니다 니바요 바레 젠세 텔라 테니 nganso peje tene kanchen rupa pema karbo se ya ta kipa chenbo kongi ya ming tapa ne nipo yen da menor hin di ten kowi che to sen sun ming tapa te ta nipo yen da yen paso menor wa ta ane te ta te yu koro ten te ya po ji kowi che te la ane ming tapa re zon ane tene yin ba yin za nganso rwa mei ri tabe ren chun ba yin na rwa mei ri ke ko kecha ke jo wa la teni yana yege ke jo wa la teni ane ātā yīn pārū pōlā rāngrāng sūsū kū sāngyā kū tēng sēn nūgu kāng tēng bī kī tēng tēsū tā pā dā tū tē shē gyō rā tēng yīn tēlā tā kēdā yīgē kū tō nī nībō kāng tā kāng tē mē yīn lā pā kuār shē bā tā dā tē bā lā anī mī māmbō jī kū tō nī bē shē tā nī yīn kū dā tē gyō rā bē gā bā yīn nā anī dūmā yān dīpār shē bī kū kāwā yō rā tēng yīn tēlā kāwā tē yīn pārū pōlā dā tē bā shē bā lā anī kāwā hī jū bī kū kūrā tō mō māyīn bā kū dā chī rā wā tē chē rā jī nā dūndī jī tēng shē nībār jī bī nībō tē jī mī rī Tengdele kawa ki jebi ki dati ki Ani kawa ki taasa ki dagi ki dungdi ki tenji nipa ji Nipo te ki ngote Ani ko lipar ki ko tengi yoshi Tengdele kawa ki bi ki dati ki Ani bamba se lindado Me se lindado Ta se lindado Chu se lindado Nanka se lindado Nyuma la soba Tengde ki dagi ji nipo yenda kuro chepa njebi to ni Ani duman di bi ki tenji ji nipo te Ani nginzi yapo chi taba tang yin paru pala yate da lipo chi tretuk yor kawa ki jibi jatik tenre yinba yin zang ani ming se yate taba mena ani ngan su ta sacha se na mandu yana yel dang yana duce ji 그 아니 봐. 아, 고까바이나 깔리고 던지겠다. 이제 된지 시작하다. 아, 니부터서 소마다. 아니 얘 바로 볼라. 달리포지 책이나 딱 강아요리. 다 짜놓고 투니 얘다 디그 마케위가스라. 아니 얘 바로 볼라. 요만나 제 르목존라버지. 요만나 자라 크론도 코우니. 아니 얘 바로 볼라. 파테니. 다테게나 느기요르테. 왠자. 난소 몸보지 치르잖아. 고르 뒤세다. 사자죠. 까자고 왕기. 태카르 나로스 파. 때니 고 다테테 메바 텐데 여러와 텐데 그 이거 뭐 보여 봐. 다 대소 대치를 세비. 아니 아 니보 대단 대취 대다 대주 고 민데 베셰 돈 비토니. 아니 이게 바로 보라 다테 바이나. 아니 다데 고 리보지 텐도 위크. 텐데 그 바이 봐. 레스. 뭐 텐데 이 마이자 미기 신이 된 돈이 희나. 아 아니 아 취난 줘. 아니 뭐데. 아 아니 옌다 먼저로 와다. 옌다 먼저 봐다. 옌다 만리 봐. 아니 아 똑바라 리버 닌저 터 봐다. 아니 옌라야. 아니 대단 대대 치르잖아. 아 봤다. 아, 리프로지 쿠미 트위터 봐. 다들 민거 신이고 거시.

여러 대배나 떠나야 잡지라마 고소소야 생둔두에 서반대야 여러 대배나 떠나야 잠야장소 진고로네야 로우테나 달래신야 라친진라 고르타지에야 마잉무신르나 총야 주신 땅진고

야 자기 당신 공아래야 나랑아 고 마히노야 코라야 이르세 마라덴 사르야 공체 소공게 주볼라야 야야 히가라 잘보이야 로야쿠라 캄디야 세세 틀나 탄투자야 올란삼레

0: 동타고르 샤촌더다게 닌칸 대단한 초명한 노바 쟁이요비 고소 저디시요 향라 히트 난되나 세로
1: 로틴 주민강 듄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슝가 존재 토니 퍼시위 진저 토니 로든스더가 코와 덴저쇼
0: 향라 체리단 톰비 세지 륜칸 제더 소그비 고센로 덴가 시소 양톤다 반준 페지수 송아단던네 메자미에 랑 르베데 탄쇼라 람진 도난다 르베 대탄다 르베 소지 시타고리앙 렌예 만난지 도난시비에 링히히 돈주요 덴가 르베 대송다 소지 시리나초다 데메 멘지리 르베 대송 시리나초 현도 망위에 만난지 대추 장엔지 예와 젠미히비 니순주요 만주에 서부히바네 자동전지 포송 겐소 연바다 류소 튼지 람지 제망동조와 면주창지 렘지 제상동 연나 원장 내리나조 렘지 제망다 면주 소준중의 제가 인시 네빌로제 렘지 제중제 내다단중한테 딩간제 만난제 남준 소위조제 센체다 고유바조 조아소 주진 강망다 대화 담보유 대대 자동 무초바다 세소 통수 무르방 세제 마뉴효와 소리 쇼미 노바다라 통첸시급바다 라파르도 류인칸 대단라 느비 자동 강롱라 관여바다 펜바미비 세리 강르스이나 마이네 류칸 대탄 멘비 만나라 노바티스킨 류인칸지 노반고비 초라다부 니방 멘저바레 세리난게 조차 장보 짓따라 양다브라 롱스죠바다 Nyamarerene Sintun Sunji Mui Lunpun Detan La Pien Toba Lunpun Detan La Nubi Jocha Da Nguengu Sheba Jin Na Seji Lunpun Suwi Nuba Gachihi Cendidang Tunbi Seji Sota Li Xiongwi Pien Ri Da Chechu Jitu Dun Na Lunpun La Chochu Kanun Da Njongi Dang Nyun Luzon Jiba Sheba Ji La Pienba Da Demen Nenyang Gochu Da Luzo De Sun Ceta Jirung Du Dongwa Chochu Ji Sowa Soji Pienu Denba Yen 向了吕布中天协巴的偏巴刚于协巴的深入今年阿杜塞瓦的偏巴吕布中天协巴的阿杜塞塔藏布新言言且当地该中心的吕布雄宁党加之向内中天协特别传库就拉公的动画党阿杜党向内那瓦所塞托巴党年年国军女巴天队动画的柔软协巴吕布中天协巴也国军女巴通天协特别国军阿里内拉
2: ケトパルマゼ。メチュンテビエニカンジチュントトント。ジョンテングジョジュルビエニヒエジェントルトントパタ。ルチクングジョチェジェントトンジュンチョンシト。ソネングジョシジェジェヒャネラソシェバ。ヤンテングジョシェバヒャネジェドヒュジョンダルシェバガンインロン。グジョシジェヒャネラガルドタンコンバルンジョンス。カテジョンテンシナヒャネジェガルドタンコンバセバタン。ラソヨンワグデシト。
0: 고조시가

0: 온들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너 지난데 자샤 사든 나 이제 쇼라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정 가서 말했다
1: 어 왔다 그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게 모두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제베 나 저 종전된 게 장난 줘
1: 와 와이나
0: 그래서 디 긴 근데 이제 지난게 디 괜찮네 그래
1: 어 다든데 신이나 다디 네고야디 ara ni don chup tun la lof dar chin bang la ta din lof dar chin je ni ki chu yong je ni ka tu cha cha sa tu ki lo mo di gan chi je ni gi ne gi ti je ba la ta zhong zui gi ni kang ba ji ye jin kim zhang zhuo gan chun ju zu yin da la o ta kim zhang zhuo gan chun ju zu je ni zhu ji ji ge zu yin la ta di ni don chup tun chup ge se din je je je ta mi chong yi su ru jie ma la o lo ni zu je da Tadi tinguena ta chuan gan de de jie me ba. Tadi ngre ki de jie jie chong yi jie jie yong de ta mi zong yi ne zha ta mi lo ga zhong ki ne zha cha zan ni tong qi bu jie jie ta mi qiu le yue guo de zu ta ngan ngar me ba di ta da mi yue guo ki do sa ye su ru de ji chung su ya bu xie bu jie du su jie ni ki de mi kun zu ki gan ta nam zhang de ji 들겨송하나 단대 조간데 접제니기데 녀동 접제에다 봐 갸드게 하신 거 같아 아주 로간에기 종지 페이지에도 로게 종지 부분들라 어 콩페이지에다 미 제샤사도 시디르는 부디니 시지데 대마지 봐서다 콩디르 속이다 다 결혀서 사토분이 되지라 제샤사도 되지 제제 용도 결혀래 강해도 무슨 가라가서 쳐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이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아버지 거에 지에메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시시기 내가 지금 콘디데 숨기다 다 단내는 미녀 죽지래메 주주지래메 봐 이니 고 포기 들람데 되게 용해메 봐 다 와든데 인도 미 콘기 말아든데 숨다 다 니가르 가신 배가 뭐야 다 디큐레기 니경 제 토부도 된데 숨기 그래 다 니경디 고 말에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니도 죽고 개반에 제제디 종조네 알아 저 괜찮소도 돼 와 근데 제제데 다버도 종이 제제네
0: 다 지난 니도 제 토도 왜 럽디지 대성서 된데 제스마 야마 카도 그렇지 소소소 다지 이치 옆제제 카도 독슬네 잡은 거 그러더라
1: 다데든데 이나 다 공미 드네 송드미 다 말한 거야 미 춘주디 수윤이 보기 들음 지에네 남산 거르다 소소소소 미 디요고 디록 녀니 수지도 나라 디 냠냠 마서 갈아간다 레도 나라 남산 거르 어 랭게브제는 말에 와디 오 니고 지도 봐서 제네 거드르 제제 나라 제발
0: 제제 어 담대디 정강게 제수다디게 자자 슝게 단조르베
1: 진짜 다 조강 대응은 샤샤스는 거라 당토마 담이스 중기 개별 남자지 봐라 다디 어저기 남자들이 좀 당토마 어디네 제네 데네 정조로 정조 전사 보지 봐라 담이스 중에 정조기 코가 맞으나 나라 소보마 당디 다니 미 조강 제제 봐 다디디디 정내기 나라 망위 땅 제제 얘기 예지대 된서 찾아야 뉴로제주
0: 아
1: 오라 녀디 뉴로제네 바양 고레기데 바베 남고기미 데모 된조도 간자 고기 듣고이더미 콘저 도제 제주라 디디
0: 디단다 망위 땅 디디 로제로미 자샤사드기디 시주기디 망위디멘도
1: 또 망위디 마발라 디 코르동에 디 콘저 있다니
0: 대표랑
1: 대표랑 제진다 정내기 어 다 그림이 드레스 제진 다바리에 다미네 또 김선정 아니 그 집에 그 돌이 네 망조래 한테 봐 시간 된데 수요제 시간은 주부 될 텐데 수요제 담이고 가라간 삼 김이 직 배주도 뭐 송지 당셔 뭔가 나다 그것도 팬 팬바 주인은 다 야고 제제도 스타단데니라 다 겨루 자샤 사투기 내가 된데 지래 졸럽 줘 봐 세상 안 줘 딜라 인지미지 갑교 직 제하고 스제니기 왔다데기 어 직구등은 직수네
0: 아
1: 와다 직구대 직제니기데 네기 네동 단다 시중기 자샤사도 이렇게 멍무디 네동 줍둘라 그 맞아 속에서로 다 맞아 젠다 맞아 속에서
0: 다다다
1: 당토마기 고 속에서로 들러 지쪽 직제시
0: 아
1: 디네 젠지기 롱에 능주능나 진이등 아동 아동지 양 고래기 슈링 로링
0: 아 저선다야
1: 와 저선다야 와 도제미 시주야 부제제미 디두 득그레 가니스 멍부지 시조제시다 와 드레지 좀
0: 드레지 세미스다 지라브텐도 그 진이 냠뇨요 마
1: 와 와도스
0: 니네 맞아요 강해요
1: 와 봐라
0: 다다리
1: 다다리 아니 데미 chingne mi ngaranga ne ba mi ta mi chobya khui la mi gi gyo gi mi bu ro de de ba ga mi ta di gi ko mi so so lab ra ro ya ko kim zen mi lo byong ko tom ji di ta ji mi ga ni de ko so sa ba ga ta chu de yin zen de ta mi ma sa mang bu ta zen de de ji mi yong ye me ma mi kim zen mo ne sha sha
0: no pa la ko sa di na
1: ho tu je yong ye ji me ma ho di ko do di ta ko ta mi si chung ne gi mi mang mu mi lam sa lo ma sa zo ge ra chi chuk ji ta ta di ne di shin ba gi mi churin lo ri de ga dang je ji mi
0: 그
1: 전부링 고레돌 다 콘조 멍부지기 자돌레세바 전부링 고레돌 서버 자중원에 다 처제 서버 토슈기 종조지기 인스타디고 어어 또 종조디 어 제상코 되고 믹스에 잡으러 잡아가나 다 보모 염조디에 드레스기가나 다 자중원에 어 처제 토슈기 참이기 세우지기 어 디기디 나동 겸이 된주시디 초제디 시제데 그래디 저가 미스타데 다디 타고에 경제 감성 뭐 멍부지기 되는데 담이 나동 겸이 된주 떠디고 다 미 초제 토시디 바제다 다 멍부지 용이 되지 아 내디 지 공지 예능 아 그래 지로나 이 소프 아르팅이나 메도 저와 도제 멍부지
0: 어제나 그 요거
1: 더 개나 요거 돼서 그 얌제 셰브 셰브 중지 근데 답이 셰셰는 아주 몸이 아주 낭세해 바지 미 삼아부시 부지려야 아주야미 전투에서 기방 엄마디 기 기브 믹스 트레지먼트에서 딱 와서 마포 대교 해 용도 또 된데스 지기나
0: 어
1: 버터제 민디 대교 와
0: 제제 다 단다 지나게 돼 녀띵 제제로 두지 두고
1: 와 봐라
0: 디나로라 다 이거 내린 신전나로 지 에 이거 코란스 지 용도죠 봐
1: 뭐라 디
0: 저러 디 카르신데
1: 다 콘서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거 동자 멍부거름이 내린 제정 다 멍부지기 코 디스이다 차장 고래기 건조기 슈네르 디지우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니고 남다다 바르다다면서 니쉐스로 난 러브기스데 다 닐레 러브 잠다 고 소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0: 바코르 기블루 멘자도스 온다 셴바 롱바 셴바 고레 다 조난소르 테르마두디 원니네 베티키스 특징네 고 초통규여 바 긍지 통규여 바 자당 통규여 바 쉽죠 다 야카다 되게 직지 카제지도 되는 고 다 니마치 줄레 두지 줄메네 데 고 죽코르 디 연종디 르마동 소르지 아니 니마 두인즈 계속 어 디데 되네도 어도 초장으로 빠라 계속 어두지 시험한 콘서 미디 시기다 있다미 낭사 구이발 디지 시기다 미 고래 직 초와 전주 제부제 미소 도부제 다 고치 폐기하고 싶지 어디 뭐 부수 도시지 자다 초 된바 되고 담이 진내 이 수율로 모든 뭐 간이 되다 램이 없다 이네 고 디지 시기다 고 질 딜럽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면자고 기부 면자 산주 있습니다. 망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저 걸 재미도 저거 뭐 생각이 구매들 쓰는 거 되죠. 딜럽지.
1: 네. 아니 단단히 안 들어 주는 거 아마 내가 전에 먼저 도와 동조기 마저라 면도.
0: 어 이나 찾아. 어 저거는 내지 이민도 나도 아.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다 능기 아마 콘도미 고 쇼레 용버스로
1: 싶어.
0: 다 쇼베린 상대 제니기 미 종기는 시 조간 침보 시미 되고 김에 봐. 인제 제상 고 쇼레 용버스로 제제 민등아 지율. 다디 콘조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시 진행 소소미 쇼레 기디기 담이 쭉롭지 봐야 미 조선동에 가서 코보야보셔부터 시다. 제상와 디기 콘조 아지 좀 레쇼다. 때 롤러 종조로 그래기 톱자스로디 롤러 티주양아 장아자
1: 아 렌겐자람베기디
0: 리메데
1: 아 로지르 티주양아
0: 종조테 지오
1: 아 선나스 때단 종조 로지기 용바
0: 와바라 때디모 베도가 어
1: 테모 베조 선나스 레디 단다디 레가 진이 라카즈레 오레
0: 레가 진이 누스이나 다 단다 레가 지기니로 보모지 티니 어 고민님은 인간대야 또 쉬우시제 제자제방을 딜랑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레기 심바디는 타고 쇼베기 조절해주니 쇼레스로서다 니동갸게게 리제진 더 와서서 연제지죠
1: 다다 코나서 섬레 나올래 지 가서 다든데 쇼심부 유티리
0: 어 다다 야부셔도 코치니 고 쇼레 바가 그거 베드 미 또베 켈제제 간간이 좀 조금에 소소미 난 가도 되니 젠다고 되고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바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랑 바가 되네 고 뒤간 바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로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부셔도 있다 단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갑샤다 년고 된수 차선 거다 담이 주버 저리 진제지 제보 잡아 최선 콘소 등은 전에 발로 고사 토버지 추디야 대대부 매방하고 그거다 차선 회사게요
1: 아
0: 어 회사게 나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내기 그래 지금 먼저 전해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차선제 소개요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도 발로 집대가에 서로들도 직득 차차에 서로들은 차니기 득진샤는 포기되든 주기지에
1: 맞다리다
0: 신아 전에서 고칭내기 사타버제 추디답듯이
1: 맞다리
0: 어 왔던데 시에서 고답답 싶시 교고서 내가 지게
1: 지지지
2: 로딘 주민은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슌가 존재토니 벌스위진르토니 로딘 등아 코와

0: 자게스 진행은
1: 내 마음 배는 나다 미 정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배게 갈아가던 당제 롱배기 다버야 미 롱배기 미 님볼미 다 레쇼 당 님볼에 가젠 쇼다 다 무티고랑 미 된소 냠자기 서로 들이 당제 롱배미 님볼 고강 바스는 벤조 딜레 라퍼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와든데 시기 삼로 슈치비요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라슬라스
0: 哦，来，再见，再见，再见。
1: 北西为荆州东面，罗定居东坡的周生苦逼丁真学。

0: ཁྱི ཕྱད མ རེད kala tamdang lagla thi lola charko top demba thi chawa chi chejang chulung rine boba ja chabre
1: les
0: ta nga cha shang ne le long ni shu la ze kale jap che chumje chin chin ji thobre kiran ni o du su kale ja gor da
2: a o lo ni shu
0: ha
2: du ru te te kala
0: ha
2: ni ka ma ni ju du ru jap tu min do
3: ze kala nga ni lam sa jap da chu ni
0: ze sa ji
3: ta chu ni ka ja chu che kar cha ni
2: ge da chu ne mo yi ya
0: 하지 나도 미망이 규제 봐지래 미망을 삼대 쉬에 쪼쳐버래 디마세 규제게 리네디 린다디 뭐게 가와제 두 그래 딱 봐도 나도 규제게 내가 진짜 창말로게 딱 봐 뭐장장 삼제 대여 말다 하고 소해
3: 로 코스기라
0: 호 진은 같이 신내래 알레라 티치기라 티치기 뉴저 쳇어 그지 가망망 주네 야가 언니를 살 티숨 요모 도래라 라 티니라 알레라 살살살살
3: 예
0: 로
3: 假设东西前呢我有个团大热的话
0: 切啥主我你也当真想嘛的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我啥个主

0: 야 다자바 중록젠다레야 아야 다줌지 탐부난동 온테 군지마시라모다쇼야 다자에 춤데 흉밤데야 아야 다파마 쇼토네다 아네다 깨자꾼라카동단데야 내시동레와 남동레야 아야 다줌지 시키동라 아조가토데니파다니야 아타 ドンザムレヘヨカクヤアヤゴンゼショポモクヨオリダジャナネダマシェジダンデヤタタゴジャピショロレヤアヤゴヒソポモチェルゴオレティトンダンディブスポダヒョヤ
1: Maji chao yi nang, rancho pyo mi ri di loka ji jia zu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i to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nang ne, te sa jia hui dung di, manzo do di zong da, ayu nang ke tayo d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o. Ti yin si go ya, yun zhe yang kar riya si zung. Ta de ngana cha xia zung na, ri zung le ri ki chue du, te sa jia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ji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o. Te sa jia hui dung di, ta ji pang zhang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da, te sa jia hui dung pi wei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보 인스 진짜 지시요. 니네 기사제비 중티네 나위 지조비다 지금 지시제 막든기 럼로비 변조기 지시제 지신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아 신주 제교수네 제시 전단계 가장 그 친구요. 대인디 좀 기사제비 중티 전단직 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순례 차샤와지는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순 처부 조여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 비 중디 도동의 풍순순 치조 치조서 두고 요래라 반단계에 치만 치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비 중디냐 진단 친구 찍죠

아따 유탄 유케메라 파야 아야 다 촌모니 토샤 파 아세다 상오 키빌람람 다니야 지춤 창디 자바네야 아야 다 잡고 제그런던 탐 아테단 로룩견 세세라다레야 데 콘도탐 도마시 효야 아야 다 색소레리 효타 알라다 샘데 줄리 칼레다 고야 장가라 샘토 마지 힌야 아야 다 제빈노 토마히 이나다 제서라 초르가 마톰 루이야 고동라라 일라요야 아야 달주스 페단토 오타다 고동 세카이 라다요야 숨어 담신 셀보카타 데베 데동 세카카라 니베 초모 판토 메케테니 가동 나 투탁신에 니바다소 허투티에게 에카라 뽕신게 뽕마 멍고 동고 탕 좀베 쇼이 탕 야카 뽕진 남바초라 따탐에케 론소 따비케 제제게 몬도라 원에 따따치게 탕시 고마라 오티 덴존 멘존 코르도 토베 기본게 콩아 셀룩 탕 보모니 따타 원에 소송 콜루케 김테 따달라 제바 사탄 칼만 로룩 니게케 통 테나 포모니 제게 팔라 메세테 텐던 존다타 제타 마마타 파컴디베 세탄 레니라 튜바텔라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